나시망 아직 자선거 딸리기 않고 그나 소하 소마이도 탐니스 니바지 와하 아로 이안 토키 하우스 프로그램오 그 딸급바 힌디 필름 랑니기 않고 왔더니 소마이 와 스칸급바 자벳 알리니 급바 가지니 필름 니기 구자리시코 나시망나 왔다띵아